분석 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관련 책임 일꾼들은 1월부터 8월 전 3분기 주요 경제 지표 예측 분석 상황, 존재하는 문제, 다음 단계 사업 배치 등 내용에 대해 각각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의 종료 연설 종료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안정적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정적 기조를 견지해 전시 경제 발전의 지속적인 호전을 전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연도 목표 임무의 정밀한 발력 표적 난관 돌파에 초점을 맞춰 경제가 질적이고 효과적인 재고와 양적이고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경제 지표에 초점을 맞춰 항목별로 격차를 정리하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하며 사업 책임을 다지고 시간 절점을 주시해 각항 지표가 안정 속에서 상승하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달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증효, 전환 승격에 조력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대상 건설, 소비 진작, 민생 보장 등 각종 중점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 틀어지고 전력을 다해 경색점 난점을 원활히 해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 상시와 감축 조정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문제 연구 판단, 배관 시정 가업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며 각종 경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 해소해 경제의 량환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올해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리조휘, 관아비, 박용호, 리휘, 유림, 소지휘, 재소리, 왕영생, 문광룡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8월 22일 훈춘시당이 부속이며 시정부 시장 대리인 박철만이 경신진에 심입해 문화 및 관광 사업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관광객들의 수요를 정밀하게 접목하고 문화 관광 업태를 풍부히 하며 문화 관광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도시 문화 관광의 영향력과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방천 애국주의 교육기지, 방천 민속촌, 사구공원, 련화호수공원 등지에서 풍경구 건설, 료객 흐름량, 애국주의 교육 전개, 운영 수입 등 상황을 상세히 묘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심사 비준 수속을 서둘러 처리하고 전문 자금을 쟁취하며 문화관광 기초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장면, 새로운 업태를 알심대로 구축해 관광객들의 체험감과 만족도를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관광 자원을 통합하고 핵심 풍경구, 특색 풍경구를 충분히 추천 소개하며 훈춘의 이야기를 잘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자원 공급을 가일층 풍부히 하고 봉사 품질을 제고하며 관광 시장의 종합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봉사의 지혜와 정밀화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추진 기재를 보완하며 전문화 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힘을 모아 관광 제품, 풍경구, 관광 로선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기획, 판매를 강화하고 관광 자원을 서로 연결 통합해 관광 개발 각종 사업을 절실히 잘해야 합니다. 중점적인 돌파를 견지하고 우수는 독 발전시키며 장점은 독 강화해 특색화 차별화된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안전 책임 사슬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책임을 다져 위험 우한 동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하고 관광 관련 안전 감축 조기 경보를 강화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소지휘, 재소리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일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국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위성 방송 등 국가 성조 매체에서는 훈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국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특집 종목 만리 변강행에서는 선으로 길림동상구에서 돛을 올리고 개방으로 변강을 흥성시켜라는 제목으로 길림성의 유일한 대로시아 동상구인 훈춘 동상구가 전국 최대의 킹크랩 수입 집산 중심으로서 수입량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신선한 킹크랩, 대게 등 해산물이 끊임없이 이곳을 통해 입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종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변경 문화 관광과 상호무역 활력이 철저히 활성화되는데 올해 들어 지금까지 훈춘 동상구의 출입경 관광객은 연일 수로 50만 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약30% 증가했고 변경 개방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스 생방송실에서는 계속해 말리 변강행 조문안에서 길림 방천촌 국민이 한마음으로 보루 구축 련합 방위 공동관리로 변경 관문 수호라는 제목으로 동방제일촌을 찾았습니다. 보도는 올해 8월 방촌촌에서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았고 분경구는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보도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변경 관리 통제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커졌는데 훈촌에서는 문화관광 봉사를 잘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국민의 정, 굳건한 수호로 만들어진 수변 전통을 대대로 계승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 승격해 오늘날의 규범화된 당정 군경민 공동 방위 공동관리 체계로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변경 련합 순라, 우한 조사, 격자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현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뿌리박고 변경 수호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월에 들어서서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로나 보도에서도 훈촌의 렌즈를 돌리고 당건설 인솔, 개발 개방, 문화 관광 소비, 향촌 지능 등 분야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상반기 훈촌 철도 통상구 수출입 화물 운송량 동기 대비 18.5% 증가라는 제목으로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철도 통상구인 훈촌이 독특한 지리적 우세에 의탁해 다원화된 다국 운송 체계 구축을 다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경촌에 온 대학생 조문란에서는 임로 우리촌의 사과향기 구개로 퍼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서부계획 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의 시각에서 반석진 류정촌이 사과 재배 우세 의탁해 지역 특산품을 선전하고 생산과 판매 통로를 개척하면서 촌의 사과가 성미로 판매되고 해외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고 보도하면서 청춘의 힘으로 변경촌의 특색 산업 발전에 신선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치적관 수립 실천, 길림 거품질 발전 추동 전문란에서는 훈촌 일로일소 봉사 난제를 해결해 화목하고 서로 돕는 행복한 사회구역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훈촌시에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창조하는 것을 가장 큰 지적으로 삼고 당건설로 기층 질의를 인솔하며 일로일소 두 군체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변강 민족 지역의 질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사상으로 새해 료종 인솔 조문란에서는 길림 소비 전경 열기 상승, 군중의 다원화된 소비 체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훈촌에서 소비 쿠폰 증정, 취미 경기, 다국 공연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변경 해산물 생활의 정취가 넘치는 거리 등 도시의 새로운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8일 연변 개방 동력 지속적으로 방출 대외무역 경제 대폭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상반기 훈촌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으며 국산 생활가구, 3C 디지털 제품, 경공업 제품이 훈촌 통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유럽 시장으로 발송되고 있다면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 상품 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도약식 성장을 실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7일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뉴스에서는 우리 조 22도 시원한 여름밤 소비 새해 전경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331 국도 변경 풍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촌에서 자가운전 진화, 발해의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하고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 봉사를 제공하면서 몰입식으로 고풍스러운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빛과 그림자, 실경 공연으로 역사적인 야간 소비를 활성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정부 보도 办公室의 소식에 따르면 제21기 중국 장춘 영화절이 2026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장춘에서 개최됩니다. 장춘 시당리 상무위원, 선전부 부장이며 영화절 조직위원회 부주임이며 집행위원회 주임인 조영파가 이번 영화절의 주최 활동과 특색 양점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국과 길림성 이민 정부에서 주최하고 장춘 시민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영화절은 계속하여 새 시대 새 요람 새 역량을 주제로 새 중국 영화 요람으로서의 장춘의 심오한 조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청춘의 특색과 영화의 새로운 역량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춘 2027년 제33기 세계 대학생 동계 운동회 관련 요소를 융합하여 일련의 형식이 다양하고 종류가 풍부한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산업 동력 부여, 점인 공유,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의 영화 성회를 힘써 구축하게 됩니다. 개막식은 8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때면 많은 중국 어권 영화인들이
봄에 도시에 모여 레드카펫을 밟으며 문화성회를 함께하게 됩니다. 8월 28일 폐막식에서는 금록상 각항 수상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번 금록상에는 도합 157편의 출품작을 징집했는데 할머니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표인 바람을 일으키다, 사도 731등 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상평가는 업계 권위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심사를 전개하며 10대 상을 설치해 영화 창작, 감독 표현, 촬영 편집 등 전사슬 영화 창작의 자원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장춘 현대화 도시권 4개 도시의 문화거리 구역, 주요 상권의 생방송 슈퍼 현장을 설립합니다. 이번 영화절 기간 중국 공산당 성립 105주년 경축,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및 빙설 문화 등 주제를 둘러싸고 500회 가까운 상영 활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제작자의 약속, AIGC 영화의 밤및 영예 성전 등 높은 규격의 교류 활동을 대대적으로 출범해 제작자, 감독 등 전산업 사슬의 핵심 역량을 결집시키고 중국 어권 영화의 발전 방향을 깊이 연구 판단해 산업 자원의 고효율 통합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영화절은 또 2026년 장춘 영화의 밤 영화 교향 음악회 장춘 영화 영화 전시 상영 등 활동으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영화의 꿈을 전승하며 영화 플러스 전략을 심화하고 다문화 소비의 새로운 업태를 구축하며 도시 문화의 활력을 적극 활성화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만든 영화 카니발 영화 장터는 시민거리 역사문화 거리 구역에 정착해 인기를 모으고 소비 열정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발표회에서 성당이 선전부, 성작가협회, 장춘영화그룹, 장춘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장춘 정월 고신구 관리위원회 등 부문의 책임일꾼이 이번 영화절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길리문행연변조현시축구리그가정체롬속에서계속됐습니다珲春방천룡호팀은홈경기에서더문공문용사팀을3-2로이겼습니다珲春시경제운행분석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시장대리인박철만이경신진에심입해문화및관광사업에대현지에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8월21일2026년길리문행연변조현시축구리그가정체롬속에서계속됐습니다珲春방천룡호팀은홈경기에서더문공문용사팀을3-2이겼습니다연변주당이부속이며珲春시당이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장대리인박철만연변주정부부비서상장은빈더문시당이상무위원이며선전부부장인황옥단珲春시및시범구지돌군들인리조휘진철관아비박영호왕사용동영리리위소지위재소리김재호봉립강왕영생범례등이현장에서경기를관람했습니다경기가시작되자珲春방천룡호팀과도문공문용사팀은서로공격과수비를진행했습니다珲春팀은홈경기에유리한조건을살려적극적으로쟁탈하고안정적으로졸주를통제했습니다도문팀은수비에주력하며측면협력에의존해반격의기회를엿보았습니다전반40분珲春오른쪽공격수가가로챈뒤재빨리아래쪽에서크로스를올렸고공격수가골을넣으며1-0으로앞섰습니다도문팀은곧바로역습해슈팅을날렸지만珲春골키퍼가안정적으로잡아냈습니다珲春팀은한골차로후반전에들어갔습니다후반전도문팀은공세를강화했고얼마지나지않아홈팀의수비허점을틈타동점골을넣었습니다이후양팀은치열한공방을벌였고珲春팀이다시앞서나가자도문팀이재빨리끈질기게따라붙어동점을만들며2-2가됐습니다경기종료직전珲春선수가도문페널티지역안에서반칙을당해페널티킥을얻었고이를성공시켜결승골을넣었습니다최종적으로珲春팀은도문팀을3-2로꺾었습니다경기후연변주당이부속이며珲春시당이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珲春시당이부속

김여시장 대리인 박철만은도 훈촌 방촌 용호팀 선수와 코치를 친절히 유문했습니다. 홈 경기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경기장 문화 내포를 풍부히 하고자 훈촌시에서 장거, 현대무용 등의 문화 공연을 배치하고 추첨을 통해 킹크랩 10마리를 증정해 분위기를 한층 띄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훈촌 응원단이 신선한 킹크랩과 인형을 손에 들고 응원했고, 도문 응원단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물병을 두드리며 응원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또 문화관광 봉사대를 설치해 만족 전지, 채색 가면 등 무형문화 유산 문화를 선보이며 관중들의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8월 21일 훈촌 시정부 당조 서기묘 시장 대리인 박철만이 전시 경제운행 분석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관련 책임 일꾼들은 1월부터 8월 전 3분기 주요 경제 지표 예측 분석 상황, 존재하는 문제, 다음 단계 사업 배치 등 내용에 대해 각각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의 종료 연설, 종료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안정석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정책 기조를 견지해 전시 경제 발전의 지속적인 호전을 전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연도 목표 임무의 정밀한 발력, 표적 난관 돌파에 초점을 맞춰 경제가 질적이고 효과적인 재고와 양적이고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경제 지표에 초점을 맞춰 항목별로 격차를 정리하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하며 사업 책임을 다지고 시간 절점을 주시해 각항 지표가 안정석에서 상승하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달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증효, 전환 승격에 조력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대상 건설, 소비 진작, 민생 보장 등 각종 중점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 틀어지고 전력을 다해 경색점 난점을 원활히 해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 상시와 감축 조정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문제 연구 판단, 배관 시정 가업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며 각종 경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 해소해 경제의 량환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올해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원만하게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리조휘, 관아비, 박용호, 리휘, 유림, 소지휘, 재소리, 왕영생, 문광룡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8월 21일 훈촌시당이 부서기며 시정부 시장 대리인 박철만이 경신진에 심입해 문화 및 관광 사업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관광객들의 수요를 정밀하게 접목하고 문화 관광 업태를 풍부히 하며 문화 관광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도시 문화 관광의 영향력과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방천 애국주의 교육기지, 방천 민속촌, 사구공원, 련화호수공원 등지에서 풍경구 건설, 료객 흐름량, 애국주의 교육 전개, 운영 수입 등 상황을 상세히 묘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심사 비준 수속을 서둘러 처리하고 전문 자금을 쟁취하며 문화관광 기초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문화관광의 새로운 장면, 새로운 업태를 알심대로 구축해 관광객들의 체험감과 만족도를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관광 자원을 통합하고 핵심 풍경구, 특색 풍경구를 충분히 추천 소개하며 훈촌의 이야기를 잘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자원 공급을 가열층 풍부히하고 봉사 품질을 제고하며 관광 시장의 종합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봉사의 지혜와 정밀화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추진 기재를 보완하며 전문화 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힘을 모아 관광 제품, 풍경구, 관광 로선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기획, 판매를 강화하고 관광 자원을 서로 연결 통합해 관광 개발 각종 사업을 절실히 잘해야 합니다. 중점적인 돌파를 견지하고 우수는 더욱 발전시키며 장점은 더욱 강화해 특색화 차별화된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안전 책임 사슬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책임을 다져 위험 우한 동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하고 관광 관련 안전 감축 조기 경보를 강화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소지휘, 재소리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일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국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위성 방송 등 국가 성조 매체에서는 훈촌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중앙라디오 드레비전 방송총국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특집 종목 말리 변강행에서는 선으로

길림 동상구에서 돛을 올리고 개방으로 변강을 흥성시켜라는 제목으로 길림성의 유일한 대로샤 동상구인 훈춘 동상구가 전국 최대의 킹크랩 수입 집산 중심으로서 수입량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신선한 킹크랩, 대게 등 해산물이 끊임없이 이곳을 통해 입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종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변경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활력이 철저히 활성화되는데 올해 들어 지금까지 훈촌 동상구의 출입경 관광객은 연인 수로 50만 명을 돌파해 동기 대비 약30% 증가했고, 변경 개방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스 생방송실에서는 계속해 만리 변강행 전문란에서 길림 방천촌 국민이 한마음으로 보루 구축 련합 방위 공동관리로 변경 관문 수호라는 제목으로 동방제일촌을 찾았습니다. 보도는 올해 8월 방촌촌에서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았고, 풍경구는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보도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변경 관리 통제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커졌는데, 훈촌에서는 문화 관광 봉사를 잘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국민의 정, 굳건한 수호로 만들어진 수변 전통을 대대로 계승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 승격해 오늘날의 규범화된 당정 군경민 공동 방위 공동 관리 체계로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변경 련합 순라, 우한 조사, 격차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현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뿌리박고 변경 수호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월에 들어서서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로나 보도에서도 훈춘의 렌즈를 돌리고 당 건설 인솔, 개발 개방, 문화 관광 소비, 향촌 지능 등 분야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상반기 훈춘 철도 동상구 수출입 화물 운송량 동기 대비 18.5% 증가라는 제목으로 길림성의 유일한 대로샤 철도 동상구인 훈춘이 독특한 지리적 우세에 의탁해 다원화된 다국 운송 체계 구축을 다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경촌에 온 대학생 전문란에서는 임로 우리촌의 사과향기 구개로 퍼지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서부계획 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의 시각에서 반석진 류정촌이 사과재배 우세 의탁해 지역 특산품을 선전하고 생산과 판매 통로를 개척하면서 촌의 사과가 성미로 판매되고 해외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고 보도하면서 청춘의 힘으로 변경촌의 특색산업 발전에 신선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치적관 수립 실천, 길림 고품질 발전 주동 전문란에서는 훈춘 일로일소 봉사 난제를 해결해 화목하고 서로 돕는 행복한 사회구역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훈춘시에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창조하는 것을 가장 큰 지적으로 삼고 당 건설로 기층 질의를 인솔하며 일로일소 두 군체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변강 민족 지역의 질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사상으로 새해 려성 인솔 전문란에서는 길림 소비 전경 열기 상승, 군중의 다원화된 소비 체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훈춘에서 소비 쿠폰 증정, 취미 경기, 다국 공연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변경 해산물 생활의 정취가 넘치는 거리 등 도시의 새로운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8일, 연변 개방 동력 지속적으로 방출, 대외무역 경제 대폭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상반기 훈촌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으며, 국산 생활가구, 3C 디지털 제품, 경공업 제품이 훈촌 동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유럽 시장으로 발송되고 있다면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 상품 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도약식 성장을 실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7일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뉴스에서는 우리 조 22도 시원한 여름밤 소비 새해 전경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331 국도 변경 풍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춘에서 자가운전 진화, 발해의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하고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 봉사를 제공하면서 몰입식으로 고풍스러운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빛과 그림자, 실경 공연으로 역사적인 야간 소비를 활성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정부 보도 办公室의 소식에 따르면 제21기 중국 장춘 영화절이 2026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장춘에서 개최됩니다. 장춘 시당이 상무위원, 선전부 부장이며 영화절 조직위원회의 부주임이며 집행위원회 주임인 조영파가 이번 영화절의 주최 활동과 특색 양점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국과 김림성님인 정부에서 주최하고 장춘시민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영화전은 계속하여 새 시대 새 요람 새 역량을 주제로 새 중국 영화 요람으로서의 장춘의 지무한 조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장춘의 특색과 영화의 새로운 역량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춘 2027년 제33기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관련 요소를 융합하여 일련의 형식이 다양하고 종류가 풍부한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산업 동력 부여, 조민 공유,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의 영화 성회를 힘써 구축하게 됩니다. 개막식은 8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때면 많은 중국 어권 영화인들이 봄의 도시에 모여 레드카펫을 밟으며 문화 성회를 함께하게 됩니다. 8월 28일 폐막식에서는 금록상 각각 수상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번 금록상에는 도합 157편의 출품작을 징집했는데 할머니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표인 바람을 일으키다, 사도 731등 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상 평가는 업계 권위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 심사를 전개하며 10대 상을 설치해 영화 창작, 감독 표현, 촬영 편집 등 전사슬 영화 창작의 차원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장춘 현대화 도시권 4개 도시의 문화거리 구역, 주요 상권의 생방송 슈퍼 현장을 설립합니다. 이번 영화절 기간 중국 공산당 성립 105주년 경축,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및 빙설 문화 등 주제를 둘러싸고 500회 가까운 상영 활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제작자의 약속, AIGC 영화의 밤및 영예 성전 등 높은 규격의 교류 활동을 대대적으로 출범해 제작자, 감독 등 전산업 사슬의 핵심 역량을 결집시키고 중국 어권 영화의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연구 판단해 산업 자원의 고효율 통합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영화절은 또 2026년 장춘 영화의 밤 영화 교향 음악회 장춘 영화 영화 전시 상영 등 활동으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영화의 꿈을 전승하며 영화 플러스 전략을 심화하고 다문화 소비의 새로운 업태를 구축하며 도시 문화의 활력을 적극 활성화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만든 영화 카니발 영화 장터는 시민거리 역사문화 거리 구역에 정착해 인기를 모으고 소비 열정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발표회에서 성당이 선전부, 성작가협회, 장춘영화그룹, 장춘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장춘 정월 고신구 관리위원회 등 부문의 책임일꾼이 이번 영화절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랩 전시 판매관 북쪽에는 훈촌 동북아 국제 상품성에 홍발 우선 수입관에 진열 때는 종류가 풍부하고 포장이 정교한 상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선택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훈촌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2020년에 건설을 시작해 2022년 8월에 운영에 들어갔으며 상품 전시 판매, 전자상거래 부화, 지능 클라우드 창고 등 기능 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등 190여 개 기업을 유치해 입주율이 85%를 넘었으며 선으로 성급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성급 창업혁신시범기지 등 여러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현재 단지는 무역 물류 봉사의 일체화 산업을 다그쳐 보완하고 전력을 다해 글로벌 구매 및 판매에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체를 구축함으로써 집결시키는 것에서 강해지는 것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화입니다. 오늘은 제8편 내왕 교류 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공공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상호 접착식 사회구역 환경 건설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 학습, 건설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즐기는 사회조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요구를 도시 계획 건설 질의와 봉사의 전 과정에 포함시키고, 당지 실정에 맞게 우호형, 포용성, 융합식의 도시 민족 사업 정책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민족 지역 간, 민족 지역과 기타 지역 간 인구 유동 봉사 플랫폼의 공동 건설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협력 능력을 증강하며 다지역 정무 봉사의 편리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법에 의거해 민족 지역 간, 민족 지역과 기타 지역 간 다지역 취업 창업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률 법규와 정책, 국가 통영어로 문자, 직업 기능 등 방면의 양성을 적극 전개하며 직업 지도, 직업 소개 등 봉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학교, 군단 조직과 기타 사회 조직을 지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형성과 발전의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다지역 사회 실천, 연구 학습 및 관광 학습 참관 고찰 등 교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자부심과 자신감을 증강시켜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조직을 격려 지지하며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서 여러 민족 군중의 교류 협력과 우애 호조를 촉진해야 합니다. 8월 22일, 2026년 길리문행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가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훈촌 방촌 용호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로서 훈촌시에서는 전방위적으로 홈 경기 분위기를 승격하고 부대 활동을 풍부히 해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관람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당일 훈촌시 체육장 주변에는 각종 특색 전시, 변민 상호작용 체험 부스가 가지런히 마련됐으며, 훈촌의 특색 생산품, 다국 좋은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현지에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선전 보급해, 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과 함께 변경 도시의 산업 활력과 도시의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 안은 뜨거운 분위기와 활력이 넘쳤으며 훈촌 지역 특색을 고스란히 담은 킹크랩 주제 응원단이 다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원들은 활력이 넘치고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원정팀 응원단과 서로 마주보며 호응했고 정연하고 역동적인 공연과 우렁차고 힘찬 응원 함성으로 계속해서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훈촌 경기만의 독특한 정취와 청춘의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푸짐한 경품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행운 관중 10명을 추첨해 한 사람당 신선한 킹크랩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놀람이 가득한 상호작용 활동은 홈 경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8월 21일 훈촌 방촌 용호팀은 도문 공문 용사팀과 맞붙었는데 이는 훈촌 방촌 용호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지역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축구 팬들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 당일 훈촌시 체육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훈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응원단을 구성했으며 정연하고 우렁찬 응원 구호가 잇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매 하나의 현수막과 구호에는 팀에 대한 축구 팬들의 간절한 응원이 담겨 있었고 체육장 곳곳에는 뜨거운 홈 경기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동은 축구 팬들 역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팬들은 관중석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깃발을 흔들며 공무원 영사팀을 위해 힘껏 응원하고 함성을 보냈습니다.